0: it coming. 할게 바로
1: 페이노
0: 일스틱
1: 핑글
0: 루파
1: 게이섹
2: 자 루파 자 루파 루파
1: 게이섹 게이섹
0: 우리 게임
1: 애스
0: 앞서 루파
2: 자 루파

0: 아니요.
1: 게이 웹사이트.
2: My name is Van. I'm a performance artist.
3: Do you like what you see?

0: 라디오
1: 게이 웹사이트
0: MC
1: Leatherman
2: Billy Harrington
0: Вставляют А вставляете ли вы?